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The Time at a TV Station. 정확히 뭐 대략 21년 전 이맘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So it happened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exactly 21 years ago. 21년 전, 벌써 21년이나 됐다니. 2005년 이 MBC의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 럭스 방송 사고입니다. It was the infamous Rux broadcast incident titled during a live MBC music program in 2005. 21년이 됐네요, 딱. 당시에 이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코너냐면은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이 노래 어떤가요라는 그런 코너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성, 여러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인디 밴드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이 지상파에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였죠. So segment titled 이 노래 어떤가요? Kind of similar to In This Cover corner that we have, right? It was meant to, you know, introduce indie bands, sort of under the radar kind of indie band, right? Just to, you know, improve diversity of the music scene. 그래서 이 럭스라는 밴드, 럭스라는 밴드 역시 이 음악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코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So this band, Rux, had been invited to perform through a recommendation from a music critic. 근데 잘 아시겠죠? 근데 공연 도중에 이 Rux라는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동료 펑크 밴드, Couch라는 이 펑크 밴드의 밴드의 멤버 두 명이 갑자기 무대에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바지를 내리는 그런 돌발 행동을 했었고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그대로 송출이 되었죠. But in the middle of their performance, two members of another sort of a fellow punk band named Couch suddenly was sort of like a dancing on the stage and pulled down their pants on stage totally naked. So this unexpected stunt was broadcast live across the country. 결국에는 이제 뭐 그 aftermath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카우치 멤버들은 이 공연 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정말 이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송 사고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So two members of the Couch were later convicted of public indecency and the incident is still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not the most shocking broadcast accident in Korean television history.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공연을 한 당사자죠. 이 럭스라는 밴드는 이 동료 밴드 멤버들의 행동을 미리 알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이 밴드 럭스라는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하죠. So unfortunate part about that incident is that this band, Rux, had no idea, no prior knowledge of what was about to happen, and they had no way of stopping it. But even today, when people think about this incident, Rux is the first name that comes to mind. 그래서 이 밴드 Rux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 저를 포함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이 방송 사고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한 번의 실수로 뭐 징계를 받거나 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For like, you know, person like me who works in broadcasting, this kind of on-air accident is the biggest fears imaginable, right? Because this kind of single incident can lead to a disciplinary action. 발음이 월요일이라서 잘. Disciplinary action or even affect your career even, right? 하지만 뭐 요즘에는 뭔가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죠. 실시간으로 정말 수많은 영상이 쏟아지고 예상치 못한 장면들도 쉽게 접하게 되고 예전처럼 이 사회 전체를 흔드는 뒤흔드는 방송 사고는 사실 보기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So today's media landscape is very different, as you know, and countless live streams on different platforms and you know, unexpected moments appearing online every day. It's really hard to imagine a single broadcasting incident having the same nationwide impact it once did.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사고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방송사고가 있으신지 한번 그런 심플한 질문 드려보면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a broadcast incident that has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일은 아닌 것 같고 요즘처럼 이렇게 방송사고가 큰 맥락을 갖지 않는 시대 말고요. 좀 전에 일이겠죠.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방송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band in question who probably suffered the most from this incident is a band called Rux, R-U-X. 참 참신한 정말 좋은 펑크 밴드였는데 그들의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Rocks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와, 가사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차피 변한 건 없어. 그 누구도 상관 않겠지. Nothing has really changed. No one probably even cares. 그래도 나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나의 길을 걸어가겠어. But I can't stop here. I'll keep walking my own path. 나 이렇게 이 땅에 선채또 다른 오늘과 싸워 이기겠어. Here I stand, ready to face another day and come out stronger. I won't get tired because even now I'm writing a new chapter of history. 지치지 않아.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함께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함께 같이 걸어왔는데, We're still here together. We've come this far side by side.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난 절대 변치 않아.

않겠어. I could always turn back if wanted, if I wanted, but I will never change who I am. Interestingly, this song was released before the incident. 아,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곡을 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no, it was actually released beforehand. So they are living the life, I guess, facing an uphill battle. 얼마나 좀 억울하겠어요. 본인이 한 행동도 아닌데 동료 어떤 밴드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그 럭스 기억합니다. So 방송사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방송사고라는 개념이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이겠죠. I think whenever you see a live broadcast, you know, on different platform, not just a 지상파 방송, 뭔가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사고를 다 이렇게 합쳐서 방송 사고라고 하겠죠. So broadcasting incident means something, I guess, more inclusive, right? Including, you know, things happening on different platforms. 그런 것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는 방송 사고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Remember a broadcast accident that has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That is the question we're starting our program with. 인디밴드 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 제가 좋아하는 밴드. 밴드는 아니고 이제 원맨 프로젝트인데요. 나를 연애하게 하라.

Yes, 나를 연애하게 하라. I think we talked about, distinction between what is Indie and what is not, 그죠? My definition is Indie is like a song like this.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흠는 정말 셀프 제작으로 이제 발표하셨던 of course it was a long time ago. 근데 굉장히 날것의 느낌. 그죠?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있죠. So, 2778님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큐 호스트님, 오늘 좋은 방송 감사, 늘 감사드립니다. 진행, 음악 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흠뻑 빠집니다. 일하면서 살짝 듣느라 참여는 못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 못하시더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2778님 says, thank you for another wonderful show. Really enjoy not just the music, also your English, hosting as well. I usually catch the program while I'm working, so I don't get many chances to participate, but I'm always listening and cheering you on. Thank you so much, 2778님. Thank you for your cheering and your support.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즈덤님께서는 저는 그 사건을 그냥 카우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남의 공연 중 그런 거였군요. Yes. People remember it as the band The Couches incident, right? But no. Rux is the band that was supposed to, was performing and the members of Couch were sort of like a fellow, punk band members showing their solidarity. 뭔가 약간 연대의 의미로 이제 동료 펑크 밴드들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흥을 이렇게 돋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만한 것 같아요. 록스는. 그래서 하지만 뭐 꿋꿋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2부로 웨더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wl City입니다. Plant Life.

constipated, drink a lot of water, and, you know, of course, you know, try to restrain yourself from doing a lot of outdoor activities. 그냥 밖에 많이 다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So talking about broadcasting incident that we remember from our days, right? 1033님께서는 이 파리 날라온 것이라는 메시지 주셨는데 파리 날라온 것 내용이 어떤 뉴스 때 어떤 사람이 좀 심각한 얘기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자꾸 날아와서 얼굴에 붙어서 우참 실패한 그런 사고라고 합니다. I would love to see that. So there was a fly flying around in the studio, and when there was an expert talking about the Korean economy, and that the fly would be flying near his face, and he couldn't stop laughing. I guess in a way, you know, if it's not a terrible accident, it makes the broadcast really, I don't know, fun and exciting. 그죠? 뭔가 사고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약간의 이런 돌발 상황은 약간 a bit of a spontaneous happening can make a broadcast really interesting, 그죠? As long as it's not too severe. 약간의 그런 그정 돌발 상황까지는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방송 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Cool Shaker입니다. Hush.

Kula Shaker, Hush. I believe it was a soundtrack to one of the horror movies. 그죠? Scream이었나요? 그죠? 요즘에 보기 굉장히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the movie to watch. 정말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Scream. 너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 흔한 그런 호러 영화였는데. 그렇게 보면서 놀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스크림 맞을 거예요, 그죠? So, 방송 사고, it is that we are talking about today. 0203님께서는 아나운서 방송 사고 모음에서 많이 봤습니다. 웃음 참지 못해 웃는 딸꾹질, 버벅댐. 그래도 인간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AI에게선 찾을 수 없기에. That I didn't think about, right? It's just so humane, and you know, AI can't make a mistake like that on purpose. 그래요. 인간적인 게참 좋죠. I realize that now. 0203님 says she has seen plenty of those blooper compilations, right? And hiccups, you know, bursting into laughter, you know, stumbling, right?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버벅댐, 버벅댐을 얘기하면서 버벅대네요. So stuttering, I think, is a huge problem that I had.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좀 좋아졌는데 이 버벅댐을 정말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It was really hard to overcome stuttering because I think stuttering is very psychological. 이게 이제 굉장히 멘탈적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케니컬한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터터링, 버벅댐이 있는 거거든요. I think I feel a little better now, but here, every now and then I still stutter. But which is what makes 101.2 kind of you know, kind of humane and 아저씨-like, right? AI can't do that. AI can't replicate that for sure. 신청곡 주셨는데 어제 신우님 셋 사이에서 노래방 열창곡이라고 This one we belt it out along with my in-laws 그렇군요 들어볼까요? 다비치의 곡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That was Davichi,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not to be confused with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very different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for sure, 좋습니다. That was a request from 0204님, 03님, 신우 분들과 같이 열창하신 곡이라고요. Must have a really good relationship with 신우이님들, right? Going to a 노래방 together. That's a great idea, I think. Let's move on and get to more of our broadcast incident, on-air incident stories. Wisdom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정말 역대급 사건 맞는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때 어떤 사람이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라고 외쳤던 사건. One that I remember most was when a man suddenly walked into a news studio and shouted, "There is a listening device in my ear." I don't know what was the backdrop of that, that incident, right?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방송 사고이죠. 얼마나 많이 기억했으면 이 방송 사고에 기반해서 밴드 이름까지 지은 밴드가 있죠. 내 귀에 도청 장치라는 probably first generation indie band, right? I think they are still active to this day. 요즘에도 계속 신곡 발표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Going really strong. 그래서 내 귀에 도청 장치라는 팀안 들을 수 없네요. 위즈덤님께서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겠습니다. I think released probably more than 20 years ago. 20년도 더된 곡이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내 귀에 도청 장치 이메일.

couple of tracks. 네, excuse me. 내 귀에 도청 장치, email, and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였습니다. So we'll talk more about the your on-air incident, you know, episode. 3,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Elton John과 Britney Spears입니다. Hold me closer.

Right now,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runs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and or come to TBS CFM YouTube channel, you can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via 보이는 라디오.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뒤에 1012-1013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here. Please come find our open chatting room, say hello, and share your thoughts, or simply spend a part of your morning with us and our kittenims, our listeners. And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You can send your text messages to Sharp 1013 for 51 for short text and 101 for longer ones. So your stories, your song requests, your little moments from the day, just a little simple check-in messages are all fine. Please let us know how you're doing, and let us know how you're doing on this scorching heat wave that we are going through. 더위에 또 잘 지내고 계신지 또 인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방송 사고 is the topic at hand.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I mean, I've been a producer for 17 years now, I think. And of course, there were, you know, big and small 방송 사고s that I've, you know, done in myself and experienced.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방송 사고가 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I would have to talk to my fellow producers about this, but 뭔가 이렇게 확, 와, 정말 이제 대박 사건이었다. 역대급 사건이었다. Nothing major that I can't really think of. 보통 그런 거죠. 뭐 편집이 잘못돼서 뭔가 이렇게 잘렸다거나 or you know those 광고 사고. 이 방송해야 될 광고를 못 내보냈다든지 아니면은 내보내야 되지 말아야 될 광고를 내보냈다든지 they're all considered you know broadcasting broadcast accident 방송 사고로 이제 치는데 you know advertisement that I shouldn't have aired or the advertisements that I should have aired but did not. Or some editing mistake, you know, part of the interview was cut off. I remember, I think, when I first got started as a producer, right? With it, this really fabulous, fantastic interview.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It was a recorded interview. And I was one who was editing it. 근데 제가 에디트를 했는데 별 큰 실수는 아니었어요. But at the end, I think his, you know, goodbye message was kind of a cut short, just a little bit, right? Due to my, you know, editing mistake. 근데 저희 그 보스께서 들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인터뷰 너무 잘했는데,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 조그만 그 편집 실수로 이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o the value of the interview was considerably degraded due to my editing mistake. I think he said that just to kind of emphasize how important doing a perfect edit means to a perfect, you know, broadcast. 정말 이 방송에 있어서 편집 어떤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와 그렇구나 그런 사소한 실수도 이 방송의 퀄리티를 저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또 편집에 꼼꼼하게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어떤 learning experience가 됐던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방송사고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This is Brian Hyland. Stay and love me all summer.

브라이언 하일랜드 Stay and Love Me All Summer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our next message sent in by this one sent in by 5484님. 저는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씨아의 멤버 한 명이 이 뇌전증 증상이 와서 쓰러진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최근 씨아가 다시 뭉쳐서 방송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couple of tracks. See ya, 사랑의 인사, and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So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stories about the broadcasting incident. 1033님께서는 부산대 모 교수님이 BBC와 화상 인터뷰 중 딸이 춤을 추며 그 방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 둘째가 보행기 타고 들어왔던 사건, 또 엄마가 빛의 속도로 뛰어들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초인적인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I think, yes. I would say one of the beautiful moments from the broadcasting accident history. So 1033님, one that I remember most was when a professor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Robert Kelly, Professor Kelly, actually, he was on EFM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작할까요? I think if you've been listening to our show long enough, you know that you know I play bass guitar for my church band every Friday. 아마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다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금요일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밴드에 가서 베이스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여느 때와 같이 베이스를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Friday, I did my duty as a bassist for the band and came back home late night and I was just browsing through YouTube and social media and I came across this song.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은 곡을 듣게 되어서 그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니 미첼이 79년도에 이제 실황으로 부른 곡입니다. As you know, Joni Mitchell is a folk legend. 근데 이제 이분이 재즈 스탠다드를 부른 그런 앨범이 하나 있긴 합니다. Which I'll actually introduce a little bit later. 근데 그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 Goodbye Pork Pie Hat. Goodbye Pork Pie Hat이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의 버전을 들었는데 This version by Joni Mitchell recorded in 1979 was just amazing to listen to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정말 특히나 좋았던 부분이 이 베이스 부분이었는데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은 이 자코 파스토리우스 라는 이 비운의 레전드 베이시스트이죠. So the bass player who played that part was a bassist, one of the legendary bassists who unfortunately passed away at a young age named Jaco Pastorius. Fretless bass를 치시더라고요. Fretless. Fretless bass means fret이 없어서 이 기타 지판에 뭔가 이렇게 딱딱 그 음을 분리하는 그 음새 있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글리산도 같은 슬라이드 연주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한 베이스 기타이거든요. 근데 이 연주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베이스 연주가 아니라 뭔가 이 멜로디 라인과 보컬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별개의 어떤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I know I might be exaggerating to say this, but his bass line felt like a living, breathing melody of his own. 약간 fretless bass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movemen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 교회에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고 왔잖아요. 저는 그 연주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한 연주는 베이스 연주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제 손가락이 굉장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I just played for the band is not bass. Listening to this play by Jaco Pastorius, I felt like I wanted to break my fingers that play the bass. 이 곡의 이 세션 라인업 또한 굉장히 환상적인데, you know, alongside Jaco Pastorius on bass, Pat Metheny was the guitarist. I could see really young Pat Metheny, but he wasn't really doing much actually. 가끔가다 연주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Pat Metheny. And also another young phenom saxophonist, Michael Brecker. 정말 환상적인 라인업의 어떤 그 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This is Johnny Mitchell. Recorded in 1979 as a live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Goodbye, Pork Pie Hat.

That was a Johnny Mitchell live version of Goodbye Pork Pie Hat, recorded, I believe, in Santa Barbara Bowl in 1979. Just leaves me speechless listening to this song,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by Jaco Pastorius. 이런 베이스는 카피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It's really kind of even hard to replicate what he just played. 왜냐면 I don't think he planned any of that. Even if he played it again, 자코가 만약에 이 곡을 다시 연주했다면 아마 굉장히 다르게 연주했을 겁니다. Judging from the way he plays. Very innovative, and very much of it, I think, comes from the improvisation, I think. And as you can hear, Michael Brecker was only 20, in his 20, the saxophonist. You can hear fabulous playing by Michael Brecker also. 그래서 이 조니 미첼이 왜 이 재즈 스탠다드를 노래했을까? You know, you might be wondering why Johnny Mitchell, who is a folk singer-songwriter, sang this jazz standard. Interestingly, she released an album in 1979 that was dedicated to songs composed by Charles Mingus. 방금 들으신 곡도 Goodbye Pork Pie Hat도 jazz bassist legend죠. Legendary bassist Charles Mingus의 곡이거든요. One of my favorite jazz legend, Charles Mingus. 그래서 Charles Mingus와 같이 이 트리뷰트 비슷하게 두 분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Right before Mingus passed away in 1979.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인데 Goodbye Pork Pie Hat. 그 곡을 이제 라이브로 이제 부른 곡이죠. 그래서 이 원곡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지금 들으신 곡의 원곡 Charles Mingus Goodbye Pork Pie Hat 좀 다르지만 이 원곡이 이렇게 해석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Charles Mingus입니다. Goodbye Pork Pie Hat.

You're listening to Charles Mingus original Goodbye Pork Pie Hash. 바로 이제 원곡을 들어보셨는데,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does this title you know mean? Goodbye Pork Pie Hat. Pork Pie Hat 무엇인가? Pork Pie Hat is one of those hats that the jazz musicians love to wear. 중절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Pork Pie Hat. 그 중절모인데, 그렇다면 이 Goodbye Pork Pie Hat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Charles Mingus의 곡. It was meant to be a tribute to a saxophonist Lester Young, whose trademark was a pork pie hat. 그분이 자주 쓰던 이 중절모 pork pie hat이 있었는데, 약간 그분의 닉네임, trademark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 헌정이 담긴 Charles Mingus의 곡이 바로 이 Goodbye Pork Pie Hat인데요. So you might be wondering who Lester Young is, right? Lester Young could be considered a progenitor for all the cool jazz musicians. 이 cool jazz와 이제 bebop jazz의 이제 그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굉장히 음을 단순하게 절제해서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 재즈 장르가 이제 cool jazz인데, 그런

어떤 큰 이제 쿨 재즈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바로 이 레스터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Lester Young, These Foolish Things.

I fall in love with those these foolish things was the music that you just heard, Lester Young이었습니다. So it would lead to, you know, his influence would lead to a lot of cool jazz, you know, musicians like, you know, Chet Baker, Miles Davis, and, you know, 또 생각이 안 나는데, and many more.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So Lester Young was the Mr. Pork Pie Hat. 이 다음부터 이제 쿨 재즈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So maybe to be continued sometime in the future.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그 쿨 재즈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Kind of Blue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죠. 그 수록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선곡해봤습니다. That is all the program that we have for to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Here is But Cutie Names.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leaving you with Miles Davis piece, So What?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That was The One Moment by OK Go. Well, everybody makes mistakes, right? But how do we cope with them? It really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그 실수 자체보다 실수한 나 자신을 한없이 더 괴롭히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t's interesting how we forgive other people so easily, maybe not, but maybe yes, yet expect ourselves to be perfect. And maybe growth doesn't always come from being tougher on ourselves. Sometimes it actually starts with showing ourselves a little more grace. So after all, the voice you hear most every day is your own, so it's worth making it a kinder one. So just be nice to yourselves. Be extra kind to yourself, just like you treat other people. So that is a reminder for today.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 are live today. Actually, long time no live, right? It's been a week and it feels like forever, obviously, because Morning Groove had our little own break, our own little summer vacation, and Team Morning Groove is back! 여러분들, Morning Groove 팀 돌아왔습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고, 이 뜨거운 날, 여름 휴가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Morning Groove인데요. 여러분 계시죠? Did you guys all disappear? Or are you enjoying your summer vacation at this moment? Where are you guys, Morning Groovers?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계세요. 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을 절실히 찾고 있는 Summer PD입니다. So, Morning Groove is a show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and we are live to that.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켜두었어요. 슬쩍 한번 켜보았는데 누가 듣고 계실까? So you can watch us on our visible radio. So go on 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한 진짜 생방 맞다니까요. Yeah, believe it or not, we're live everyone on this Monday morning. So we just want to let you guys know about that. So if you have any words that you want to say or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사연과 신청곡 오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oh, thank goodness. So I guess I'm not alone in the studio. Looks like we have some messages. Oh, thank goodness. Greeting messages from our listeners. 닥터페이퍼님 오셨고요. 우리 영H님 오셨고. 너무 다행이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굿모닝 모두 모두 반가워요. 박은희 팀장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월요일 생방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she had a nice vacation with her family members. 뭐 엄청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이 막 뜨거웠대요. 온탕을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랄까? 요즘 너무 덥잖아요. So the water temperature is actually pretty high. 그래서 엄청 깊이 들어가야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뭐 다이빙을 좀 하셨을까? 다이빙도 잘하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예. 어쨌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휴가도 다녀오시고 하셔가지고 좋아지신 게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휴가 끝나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요. 알쏭달쏭한 우리 박은희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 저팀 모닝그룹 여기 있어요. 상민님, 굿모닝 모닝그룹버스 상민님 어서 오시고요. 선생님, 일찌감치 오셨군요. 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생방이다. 썸머 누나랑 티봉이랑 박은희 팀장님, 굿모닝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휴가 잘 보내셨죠?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 모닝그룹버 잘 지내고 계셨죠? 더운 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모닝그룹버들이.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8월의 첫 출근 날입니다. I know, right? Happy new month, everyone. We are now headed to August, everyone. Can you guys believe that? 지난 7월 썸머 PD님의 응원과 그리고 크리스티나 PD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날에 시험을 봤는데요.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만난 모닝그루브는 정말 가뭄의 단비이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Oh my gosh! So Morning Groove is your own lucky charm for sure. And looks like you have made some great results on the exam that you have been preparing. Oh,
Ooh, you have sent in a picture too,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Congratulations. Oh my gosh,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행운의 기운을 받으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킴스팸 모닝그루버가 열심히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나온 거겠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근데 그 이제 노력과 곁들여진 어떤 모닝그룹의 행운적인 기운이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Because we will always support you and cheer for you. 언제나도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어떤 일이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6178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생후 70일 된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육아가 쉽지는 않지만 라디오와 함께라서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지금 품 안에서 자는 우리 아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Oh my god, only 70 days old? That is so adorable. 70일밖에 안 되고 100일조차 안 된 그 귀여운 아가랑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라디오의 필요성이 이럴 때 느껴지는 거예요. You know, like people have been always debating like who listens to radio these days. Well, guess what? We're listening to the radio and it's so fun. So you should go and try it too. 라디오라는 게 매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다른 SNS랑은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It's very different. It's very distinctive from any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You know, a sense of connection that comes from knowing that you're listening alongside with countless others. That is the beauty of this radio. 그러니까는 뭔가 육아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떠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노래가 나오면서도 아, 이 노래를 불특정인 어떤 다수와 같이 듣고 있구나 이런 그 소속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육아하실 때 전혀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또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t's good to see tha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back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I'm very happy about that. 기분 좋게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바쁘다 바빠. We just have so many different things to do here on Morning Groove, don't we? Morning Groove에서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And it all starts with this Morning Groove Q&A. Abbreviation for MG Q&A.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다려주시고요. Okay, enough of waiting.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guys,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te spending money on? We always spend our money, right? We spend our money every single day. No matter how much we earn, we just gotta spend it all, right? Whether we are at home, whether we are outside, we always have some things to spend our money on. 돈을 왜 이렇게 쓸 때가 많은지 버는 곳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갈 곳은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볼까 해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spend our money on, but some of the things you might actually enjoy spending your money on because it gives you the pure satisfaction. But when it comes to thos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ooh, we would like to talk all about that. 오늘은요, 내가 돈 쓰기 가장 아까운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 이거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싶은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personally, since I'm waiting for rain, everyone, in this hot, humid weather, I kind of thought how it's such a waste of money to spend money on umbrellas. 뭔가 우산 사는 게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bunch of umbrellas stored in my home. 이미 우산이 집에 엄청 많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buying a new umbrella, it's usually an emergent situation.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우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저를 이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When it comes to paying for the food that you did not enjoy. Ooh, I hate that. 음식을 뭔가 맛없게 먹었는데 돈까지 비싸게 줘야 되는 거? 전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뭔가 만족감을 못 느꼈는데 억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So that is my answer, Morning Groovers. But I'm always curious about your answers, everyone. So let me know.
돈 쓰기 가장 아까운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로 의견 남겨주시려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I will be stand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r responses,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Franz Ferdinand, Take Me Out.

It is the 3rd of August,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he intense summer heat continues with heat advisories in effect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Feels like temperatures will remain dangerously high, and many areas are also expected to experience another tropical night, with temperatures staying warm even after sunset. An extreme heat warning has been issued for parts of Jeonnam and the Gyeongsang region, where exceptionally severe heat is expected. Please take extra care of your health and avoid spending long periods outdoors.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advising people to stop or postpone all non-essential outdoor activities and work whenever possible. Move to a cool place, such as a shaded area, cooling shelter, or air-conditioned facility, and make sure to drink plenty of water and rest regularly.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3 to 27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soar to between 32 and 39 degrees Celsius, well above seasonal average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7 degrees Celsius in Seoul, 35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3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8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Daegu, and 3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7 degrees Celsius. Please take this extreme heat seriously. Stay indoors during the hottest hours. Keep yourself well hydrated. Good morning to you once again, and of course, good morning to you,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Good morning, 오랜만에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문자 보내주신 이정성 어떡할 거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Benny.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June PPLAB says good mor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레드카펫 쫙 깔려있습니다. 서미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여행 가고 있어요. Yeah! 메시지가 길진 않는데 이 신난 감정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서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모닝그룹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safe trip. 서비 모닝그룹을 최니송 모닝그룹 오셨군요. Good morning, I'm here. 여기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I'm here.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어필해주세요. Okay, so let's move on. 우리 MG Q&A에서 나 이거에 돈 쓰기 너무 아까워요 싶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So let's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돈은 소중하니까요. 5275 모닝그룹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비 쓰는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주차비 안 내려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썸머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parking, right? I know, like, you're parking your own car at an area, so why do we have to pay for it? 아니, 내가 내 차 주차하겠다는 게 왜 돈을 내야 돼요? 이 땅 주인이세요? 막. I mean, of course, it's a very limited area.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점점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지방 내려가도 주차비를 받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플라잉 택시 시급합니다. AI 같은 거 쓸데없는 거 개발하지 말고 괜히 일자리 위협되니까 이런 AI 택시 같은 거 좀 개발해 주세요. 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You know, we have so many experts out there. So yeah, just develop something like flying taxi. That would be very, very helpful. 우리 얼짱님께서도 기다렸던 생방, 오늘도 생방에 감사하며 라고 해주셨고, 저는 발렛비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까울 때는 정말 아까워요. I know, this is kind of like interesting. Valet parking, you need it sometimes, right? Especially when you're driving in a very, very narrow neighborhood. Yeah, you would be very lost. You would be like, oh, where do I park? But if you have valet parking, that's very convenient. 근데 가끔씩 주차 자리가 보이길래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딱 등장하시면서 키 두고 내리세요, 막 이러세요. 난 이미 주차를 해버렸는데.
그래놓고서는 차를 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3,000원을 받으시는. 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거든요. I guess they're on contract. 어떤 그 계약 관계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차했는데 왜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Sometimes you can see an apparent parking space, so you would go there and park yourself, but then like you would have to still pay for that. 어떤 심경인지 알죠? 아, 돈 쓰는 거 아까운 거 되게 많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룹? 돈 쓰기 아까운 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여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싶은 거 알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그러시네. 주차비가 제일 아깝다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타신다고. 이게 병행을 하는 게 제일 뭔가 경제적인 것 같기는 해요. So,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mix it all.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 your car. Drive yourself at the same time. 뭔가 이렇게 번갈아 가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ll continue to talk all about this, okay? CS 슬기님, 모닝그룹업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y Okinawa Baked Weeks.

0: Let's continue greeting to each other. 우리 펭귄킬러님처럼요.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펭귄킬러님. Good morning. And Noah and Ryan's mom says, good morning. 삿포로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Ooh, looks like you're enjoying your vacation. Good for you. 보통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아, 노아 라이언맘, 뭘 또 삿포로까지 가서 모닝그루브를 들으세요? 라고 할 텐데, 솔직히 재밌으니까. It's hard to resist, isn't it? 좀 시건방해진 썸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날씨는 조금 시원한가요? 여기보다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후기도 또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여행 어떠셨는지? 우리 Water Tank, Good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아유, 또 어서오세요. It's never late to say good morning to all of our good morning groovers here on Morning Groove.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굿모닝 인사 건네주시고요. Okay,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루버께서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money on.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루버는 어떤 거에 돈 쓰는 걸 싫어하실까? Lucia says, 저는 막차를 놓치고 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막차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요. So I always race to catch the last train because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a taxi after missing it. So I end up sprinting to the station just to make it in time.
1: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죠. 교통비가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I mean, yeah, sometimes it's necessary to ride taxi, but if you were just like 2 minutes early, you could have saved like $10,000. $10,000 actually.
1: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일찍 나면 아낄 수 있는 돈. 나의 그 1, 2분의 그 늦은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 너무 아깝죠.
0: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구독료요, 땡플릭스, 음악, 그리고 땡GPT, 영어회화 등 문화와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 이용하는 구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 So I hate spending money on subscription services. I keep signing up for more services because they are so convenient and enjoyable. But every time those subscription fees get charged, ooh, that really hurts.
0: 맞아요. 디지털 월세라고도 하잖아요.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디지털 월세 포함해서 막 렌탈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뭔가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막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1: So we have so many subscription and rental services. So I feel like a lot of the things are not owned by ours anymore.
0: 뭔가 다 구독하고 또 렌탈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뭐 가족 좀 큰 단위의 집은 구독료 같은 것만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게 티끌 모아서 진짜 뭐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구독하다 보면 벌써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걸 손가락으로 세봤거든요. 지금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요. 이걸 근데 아끼고 아껴서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독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족 단위면 많이 구독하실 텐데 한 10개 정도 될걸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꽤나 구독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OTT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 그쵸?
1: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0: 아, 돈 쓰는 게 아까운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money on. And I hope you don't feel the same way when it comes to sending us the text message.
0: 아, 50원이 제일 아까워요. 이런 생각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 TBS에 그 문자 보내는 그 50원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아, 이런 분 안 계시길 바라면서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아, 50원이거든요. 예, 사진 보내시면 100원이고 긴 문자도 100원인데 이거 아깝지 않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If you don't mind.
0: 아까우면 공짜 옵션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1: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And that was Third Eye Blind, Semi-Charmed Life. 체육부장님, 저 왔어요, 왔어. 겨우 왔네요. 썸머님,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제 안부 인사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welcome to the program. 체육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헐레벌떡 오신 체육부장님. So, last week, when we didn't have our live broadcast, what did I do? Well, you guys are aware that the weather was extremely hot, right? 정말 정말 덥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건바이건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해둬야겠다 해서 밀린 일 같은 거 좀 하고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방송국 다른 데 다녔었잖아요. 거기 6월부로 관두고 또 다른 일 시작했거든요. So I've been doing some extra work last week. 근데 너무 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뭐 강아지도 돌보기도 하고 여기 TBS 선배 강아지도 돌보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좀 저한테 넣어주고 예,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듬고 케어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Why are you guys asking any questions about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가 좀 알아봐 주시나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 못 느끼셨어요?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기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just try to find that difference, you know, on my look, especially on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어그로 같은 건 아닌데 이거 진심 제가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제가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Just try to find out the difference, okay, on my look.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says,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They said that would have to be big gadget like laptop. And I do also have a song request, Lucky One by EXO. Really? Because when it comes to buying those expensive big gadgets, you know, you end up actually utilizing it quite often. 저는 랩탑 사고 나서 벌써, I think it's been like 3 years since I bought my laptop and I'm using it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I'm very happy and satisfied with it and I think it's really worth it. But if you don't use it, if you just buy it because you kind of felt like you needed to, oh, okay, it makes sens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hat else? What else is out there that you just don't like spending your money on?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막 정가로 샀는데 바로 다음날 막 세일하고 이러면은 아, 막 진짜 아깝고 막 짜증나잖아요. You know, buying something at full price and seeing it go on big sale the next d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보는 라디오 눈여겨봐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re is a song going out to Benny, EXO, Lucky On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once again,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also on Visible Ra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또 보는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if you want to watch me, go on our YouTube channel. Just search for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hat means so much for all of our TBS EFM members. 우리 선샘 모닝 그룹 우와 블랙 매직 스트레이트 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우왕! 영혼 싫었음. 썸머 누나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있는 거 맞으시죠? Yeah, I could totally feel that soul inside your message. Yeah, you're very thrilled and excited about my new hair, right?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도 야, 일주일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머리색 찰떡, 썸머 피디님. 왜 이렇게 짠한 느낌이 들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막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막 와, 맞아요. 예쁘다, 예뻐. 아우, 그래. 예쁘다. 약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Well,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finally. Ooh, gosh. 여러분, 저 자칫하면 돈 아까울 뻔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면 돈이 좀 아깝거든요. So if there's like nobody noticing about your new hairstyle, that is a waste of money. So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매직 스트레이트를 한건 아니고 염색만 했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톤 다운을 했는데 너무 까매져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쿨톤으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이 톤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So, I'm just trying to manage this tone as long as I can. So, I hope you guys can adjust. 저도 같이 적응 중입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께서 검은 염색 하셨군요. 저도 매달 합니다. 저는 이발했는데 마음에 안들때돈 내기가 아까워요라고 하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dye your hair every month, and when your hair is not really satisfying once you paid for it, that is a waste of money too. Insane, right?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펌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 이쯤 되면 나의 얼굴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예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건 있긴 있죠. 그리고 펌이 잘 뭔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다시 해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체육부장님, 저는 머리 하는 비용이 아까워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염색은 원래 안 하는데, 새치 염색을 참고 참다가 4개월 정도 지나면 합니다. 새치 염색도 머리숱이 많고 잘 못해서 미용실 가서 하는데, 다행히 동네 친한 분이 하셔서 거기로 싸게 한답니다. 히피펌도 1년에 한 번, 1월쯤 하고요. 머리 다듬는 것도 펌할 때랑 가을쯤에 한 번, 이렇게 해요. So looks like you have your own patterns in taking good care of your hair. 근데 히피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뭔가 핫한 운동하는 체육부장.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히피펌 진짜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저 히피펌 하면은 그냥 약간 뚱뚱한 푸들 돼가지고. I tried, but then I failed. 그래서 이게 맞는 그 얼굴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육부장님 굉장히 핫할 것 같은 그런 느낌. Why do we have to put so much effort on our hair? We have to continuously dye them so that we don't see any gray hair. We have to change our style. And that's a lot of money too. But then sometimes it's worth it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가끔 기분 전환으로 이런 게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돈 쓸만 나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할 때는 있어요. 9429. 옛날에는 가수의 음반을 사는 것도 아까워서 라디오를 녹음하기도 했지요. 중학교 때 노래 하나를 가사를 알고자 수십 번씩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못 알아냈어요. 지명이 많아서 당시에는 그게 영어인지조차 헷갈렸거든요.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right? We used to record on a radio when our favorite songs were being played, right?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여러분들. 저도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막 녹음해가지고 So I would collect like 10 to 15 songs in that cassette tape and I would just let my mom play it in her car. 그래서 뭔가 앨범을 마치 만들어준 거 마냥 엄마 이거 틀어줘 하면서 막 건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hat was free. 불법이긴 하지만요. 요즘 진짜 뭐 편하죠. 요즘에는 뭐 노래 제목 알고 싶으면 그냥 핸드폰만 띡 스피커에 갖다 대고 있으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엔 심지어 이래요. 제가 AI한테 물어봐요. I would ask AI, Hey, you know that song where it goes like na na na na na na, and you know I sing horribly? They would actually catch that and give you the song title. 그래서 노래 저못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몇번 이렇게 막, 아, 이 노래 있잖아. 막 여자 나와가지고, 라라라라라 이러면, 그 제목이 뭐지? 이러면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소름이 돋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 얘는 좀 구독할 만 나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막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AI에 구독하는 게. 제발 비용 올리지 말아주세요. 샘 올트먼 사장님.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he segment. I guess today we will get to lyrics gone wrong. 오늘도 가사 읽어주는 코너.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our special guests, should I put it that way.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out of control. 오늘 역시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가 또 열심히 읽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Easy peasy, everyone. So from now on, today's ou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a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ill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팔깍팔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바둑거나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Thank you.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 그냥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으로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그루브인데요. 4470, 보물 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 속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 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 소박이 냉면, 뭐 둥지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아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주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 그루버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it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an extreme heat warning has been issued for parts of Jeonnam and the Gyeongsang region, where exceptionally severe heat is expected. Please take extra care of your health and avoid spending long periods outdoors.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advising people to stop or postpone all non-essential outdoor activities and work whenever possible. Move to a cool place such as a shaded area, cooling shelter, or air-conditioned facility, and make sure to drink plenty of water and rest regularly.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3 to 27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soar to between 32 and 39 degrees Celsius, well above seasonal average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7 degrees Celsius in Seoul, 35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3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8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Daegu, and 3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9.7 degrees Celsius. Be sure to take precautions in this extreme heat, stay indoors during the hottest part of the day, and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I know, right? Throwback, and DJ Ba has it today. She's fully recharged after her vacation in a really good mood, so your eardrums will be just played by DJ Ba's selection of music.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고 컨디션 매우 좋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막을 마구마구 춤을 추게 하는 우리 DJ Ba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Good morning입니다, 모닝그룹어들. 하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Are you having a nice morning?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상민님, 저는 내일 여름휴가 부산에 가요. 피케츄!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on Busan for your summer vacation. How awesome is that? 피카츄는 왜요? 거기 피카츄 있나요? 그 게임 하시는 건가? 이거 카드 요즘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거 그 포켓땡 카드 테크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저 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I remember collecting these cards when growing up as a kid. I should have just collected it. 이래가지고 무엇이든 좀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돈을 버는 건가 봐요. 저는 다 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buying some branded bags, you know, it comes with those boxes and labels and everything. I throw them away. 뭔가 뭐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뭔가 옷이나 좀 브랜드 가방 이런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박스랑 무슨 뭐 이제 뭐 태그랑 이런 거 다 보통 보관을 해두잖아요. 전 그걸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 그럴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런 걸 제가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우리 또 DJ 박께서 좀 정보를 주셨네요, 저에게. 부산 전역에서 아, 포켓몬 메가페스타가 부산 행사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8월 9일까지. Oh, so I guess you are a fan of this whole Pokemon thing. 이 페스티벌에 가시는군요. 가셔가지고 피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죄송해요. 아는 척해가지고. 괜히 아는 척했어. 어쨌든 if you're a mania of this whole Pokemon, you're gonna have a great time. 더위 조심하세요. Keep yourself hydrated.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통신요금이 매우 아까워요.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my phone bill.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요금제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쓰지도 않는 요금이 막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And if you find that out after paying for all of that money for 2 years, now that would feel like a huge waste of money. 그래서 요금도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인가? 부가 서비스는 잘 가입이 됐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고 내가 쓰는 만큼만 요금을 좀 써야 되는 그 요금제로 바꿔야 됩니다. And that is what I did recently, actually.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가는 돈이 좀 방어가 되더라고요. 우리 제이 머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과속딱지가 정말 아까워요. 늘 조심해야지 하지만 운전을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So I don't like wasting money on speeding tickets. I always tell myself to be more careful. But somehow, before I know it, I'm driving faster than I realize. It happens. Especially these days, it's so difficult to realize that there is a speeding camera
unless you're turning on your navigation GPS service.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하는 게 뭐 길도 길인데 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하던 길 원래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찍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막 걸리겠더라고요. So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그러니까요. 운전은 적정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나는 이거에 돈 쓰는 게 좀 아까워요 싶은 거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messages about your message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feel like a waste when it comes to spending your mone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우리 제이, 과속하는 우리 제이 모닝그룹 과속하시지 말라고. This is Deep Purple Highway Star.

Let's go, DJ Bar. 외쳐, DJ Bar. 오늘 선곡 너무너무 신나는데. 우리 3151 모닝그룹어. 저는 배달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혼자 먹는데 자꾸 2, 3인분을 주문하네요. 올여름 다이어트는 또 이렇게 실패. 혼자 2, 3인분을 먹는 것. 다이어트. 이게 어떻게 한 문장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전좀 이해가 안 가는데. So, okay. How can the expression ordering for two or three people and diet be in the same sentence? I just don't get it. They just don't match. 아니, 2, 3인분을 주문하면 당연히 다이어트 실패죠. 뭐, 아시고 주문하신 거 맞죠? 난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할 거야. 2, 3인분, let's go! 이렇게 주문하셨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기대하시고 2, 3인분을 주문했다. 오, 이거는 마치 공짜를 원하는, 이러면 대머리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는 확실하게.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I do understand why you feel like it's a waste to spend money on delivery. Sometimes it costs more like 4,000 won. 4,000원,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땡기는 음식이 정말 딱한 가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When you have only on one specific craving. For example, if it has to be like 냉면. 난 무조건 오늘 냉면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를 내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맛이 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럼 진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아, 내가 왜 배달을 시켰지? 냉장고를 열어봐요. 냉장고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냥 이거나 먹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So there has to be this condition. Like when you're extremely craving for one specific food, you know,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e food is really, really tasty. 근데 이게 참 배달이 복불복이고 랜덤이고 그 배달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 너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러지 마세요. 이미 여름 지금 다 끝나가고요. I mean, it is hot, but this hot weather, I hope so, will disappear at the end of this month. So Health is more important. 여러분들, 이 여름에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드시고, 이 여름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뭐, 여름 뭐 이제 뭐다 끝나가는데 뭐. 뭐 다이어트를 뭐 하세요. 예. 그냥 많이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이 힘겨운 여름을 잘 버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더운 날씨에도 일찍 출근하셔서 생방송 해주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선모 PD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더운 와중에 그 많은 라디오 중에 또 모닝그룹을 딱 선택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단연코 최고인 거 아시죠? 난 최고야! 라고 오늘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짱이에요. And I do want to thank the people outside the studio too.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에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Desiree, cool morning to get us started for the first week, first show of the week.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glad that you a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August 3rd. Time is 10:05 and 36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here via Boinen Radio.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please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Please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If you missed a live show in the morning,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뜨거운 주말을 또 잘 견뎌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new week. All the cutie names out there who survive through the sizzling heat wave over the weekend. Looks like it's going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1: 뭔가 이제 한풀 꺾일만도 한데 아직은 아닌 듯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어떤 분이 자신이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겪었던 가장 이 황당한 방송사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0: I came across the social media over the weekend where a former employee of a broadcasting station talking about the most unbelievable on-air incident he or she experienced during the time at a TV station.
1: 정확히 뭐 대략 21년 전 이맘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0: So it happened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exactly 21 years ago.
1: 21년 전, 벌써 21년이나 됐다니. 2005년 이 MBC의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 럭스 방송 사고입니다.
0: It was the infamous Rux broadcast incident titled during a live MBC music program in 2005.
1: 21년이 됐네요, 딱. 당시에 이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코너냐면은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이 노래 어떤가요? 라는 그런 코너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성, 여러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인디밴드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이 지상파에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였죠.
0: So segment titled 이 노래 어떤가요? Kind of similar to In This Cover corner that we have, right? It was meant to, you know, introduce indie bands, sort of under the radar kind of indie band, right? Just to, you know, improve diversity of the music scene.
1: 그래서 이 럭스라는 밴드, 럭스라는 밴드 역시 이 음악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코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0: So this band, Rux, had been invited to perform through a recommendation from a music critic.
1: 근데 잘 아시겠죠? 근데 공연 도중에 이 럭스라는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동료 펑크 밴드 카우치라는 이 펑크 밴드의 밴드의 멤버 두 명이 갑자기 무대에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바지를 내리는 그런 돌발 행동을 했었고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그대로 송출이 되었죠.
0: But in the middle of their performance, two members of another sort of a fellow punk band named Couch suddenly was sort of like a dancing on the stage and pulled down their pants on stage, totally naked. So this unexpected stunt was broadcast live across the country.
1: 결국에는 이제 뭐 그 aftermath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카우치 멤버들은 이 공연 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정말 이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송 사고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0: So two members of the Couch were later convicted of public indecency and the incident is still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1: not the most shocking broadcast accident in Korean television history.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공연을 한 당사자죠. 이 럭스라는 밴드는 이 동료 밴드 멤버들의 행동을 미리 알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이 밴드 럭스라는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하죠. So unfortunate part about that incident is that this band, Rocks, had no idea, no prior knowledge of what was about to happen, and they had no way of stopping it. But even today, when people think about this incident, Rocks is the first name that comes to mind. 그래서 이 밴드 Rocks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 저를 포함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이 방송 사고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한 번의 실수로 뭐 징계를 받거나 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For like, you know, person like me who works in broadcasting, this kind of on-air accident is the biggest fears imaginable, right? Because this kind of single incident can lead to a disciplinary action. 발음이 월요일이라서 잘. Disciplinary action or even affect your career even, right? 하지만 뭐 요즘에는 뭔가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죠. 실시간으로 정말 수많은 영상이 쏟아지고 예상치 못한 장면들도 쉽게 접하게 되고 예전처럼 이 사회 전체를 흔드는 뒤흔드는 방송 사고는 사실 보기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So today's media landscape is very different, as you know, and countless live streams on different platforms and you know, unexpected moments appearing online every day. It's really hard to imagine a single broadcasting incident having the same nationwide impact it once did.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 사고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방송 사고가 있으신지 한번 그런 심플한 질문 드려보면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a broadcast incident that has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일은 아닌 것 같고 요즘처럼 이렇게 방송 사고가 큰 맥락을 갖지 않는 시대 말고요. 좀 전에 일이겠죠.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방송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고 곳은 샵 1013 문자로 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band in question who probably suffered the most from this you know incident is a band called

Rocks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와, 가사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차피 변한 건 없어. 그 누구도 상관 않겠지. Nothing has really changed. No one probably even cares. 그래도 나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나의 길을 걸어가겠어. But I can't stop here. I'll keep walking my own path. 나 이렇게 이 땅에 선채또 다른 오늘과 싸워 이기겠어. Here I stand, ready to face another day and come out stronger. I won't get tired because even now I'm writing a new chapter of history. 지치지 않아.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함께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함께 같이 걸어왔는데. We're still here together. We've come this far side by side.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난 절대 변치 않겠어. I could always turn back if wanted, if I wanted, but I will never change who I am. Interestingly, this song was released before the incident. 아,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곡을 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no, it was actually released beforehand. So they are living the life, I guess. Yeah, facing an uphill battle. 얼마나 좀 억울하겠어요. 본인이 한 행동도 아닌데, 동료 어떤 밴드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그 럭스. 기억합니다. So 방송사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방송사고라는 개념이,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이겠죠. I think whenever you see a live broadcast, on different platform, not just a 지상파 방송, 뭔가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다 이렇게 합쳐서 방송 사고라고 하겠죠. So broadcasting incident means something, I guess, more inclusive, right? Including, you know, things happening on different platforms. 그런 것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는 방송 사고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Remember a broadcast accident that has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That is the question we're starting our program with. 인디밴드 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 제가 좋아하는 밴드. 밴드는 아니고 이제 원맨 프로젝트인데요. 나를 연애하게 하라.

Yes, 나를 연애하게 하라. I think we talked about, distinction between what is indie and what is not, 그죠? My definition is indie is like a song like this.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흠는 정말 셀프 제작으로 이제 발표하셨던 of course it was a long time ago. 근데 굉장히 날것의 느낌, 그죠?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있죠. So, 2778님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큐 호스트님 오늘 좋은 방송 감사, 늘 감사드립니다. 진행,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흠뻑 빠집니다. 일하면서 살짝 듣느라 참여는 못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 못하시더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2778님 says, Thank you for another wonderful show. Really enjoy not just the music, also your English, hosting as well. I usually catch the program while I'm working, so I don't get many chances to participate, but I'm always listening and cheering you on. Thank you so much, 2778님. Thank you for your cheering and your support.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즈덤님께서는 저는 그 사건을 그냥 카우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남의 공연 중 그런 거였군요. Yes. People remember it as the band The Couches incident, right? But no. Rocks is the band that was supposed to, was performing and the members of Couch was sort of like a fellow, punk band members showing their solidarity. 뭔가 약간 연대의 의미로 이제 동료 펑크 밴드들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흥을 이렇게 돋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만한 것 같아요, 록스는. 그래서 하지만 뭐 꿋꿋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2부로 웨더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ur City입니다. Plant Life.

I don't know. Fun and exciting. 그죠? 뭔가 사고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약간의 이런 돌발 상황은 약간 a bit of a spontaneous happening can make a broadcast really interesting. 그죠? As long as it's not too severe. 약간의 그런 그 정도 돌발 상황까지는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방송 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Cool La Shaker입니다. Hush.

Kula Shaker, Hush. I believe it was a soundtrack to one of the horror movies. 그죠? Scream이었나요? 그죠? 그 요즘에 보기 굉장히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the movie to watch. 정말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Scream. 너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 흔한 그런 호러 영화였는데 그렇게 보면서 놀랐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Scream 맞을 거예요. 그죠? So, 방송 사고 it is that we are talking about today. 0203님께서는 아나운서 방송사고 모험에서 많이 봤습니다. 웃음 참지 못해 웃는 딸꾹질, 버벅댐. 그래도 인간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AI에게선 찾을 수 없기에. That I didn't think about, right. It's just so humane and, you know, AI can't make a mistake like that on purpose. 그래요. 인간적인 게 참 좋죠. I realize that now. 0203님 says she has seen plenty of those blooper compilations, right? And hiccups, you know, bursting into laughter, you know, stumbling, right? 그건 제가 항상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버벅댐, 버벅댐, 버벅댐을 얘기하면서 버벅.

같다네요. So stuttering, I think, is a huge problem that I had.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좀 좋아졌는데 이 버벅댐을 정말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It was really hard to overcome a stuttering. Because I think stuttering is very psychological. 이게 이제 굉장히 멘탈적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카니컬한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stuttering, 버벅댐이 있는 거거든요. I think I feel a little better now, but here every now and then I still stutter. But which is what makes 101.2 kind of you know, kind of humane and 아저씨-like, right? AI can't do that. AI can't replicate that for sure. 신청곡 주셨는데 어제 신우님 셋 사이에서 노래방 열창곡이라고. This one we belted out along with my in-laws. 그렇군요. 들어볼까요? 다비치의 곡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not to be confused with the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very different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for sure. Huh? 좋습니다. That was a request from 0203님 신우 분들과 같이 열창하신 곡이라고요. Must have a really good relationship with the 신우이님들, right? Going to a 노래방 together. That's a great idea, I think. Let's move on and get to more of our broadcast incident, on-air incident stories. Wisdom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정말 역대급 사건 맞는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때 어떤 사람이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라고 외쳤던 사건. One that I remember most was when a man suddenly walked into a news studio and shouted, "There is a listening device in my ear." I don't know what was the backdrop of that, that incident, right?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방송 사고이죠. 얼마나 많이 기억했으면 이 방송 사고에 기반해서 밴드 이름까지 지은 밴드가 있죠. 내 귀에 도청 장치라는. Probably a first generation indie band, right? I think they are still active to this day. 요즘에도 계속 신곡 발표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Going really strong. 그래서 내 귀에 도청 장치라는 팀. 안 들을 수 없네요. 위즈덤님께서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겠습니다. I think released probably more than 20 years ago. 20년도 더 된 곡이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내 귀에 도청 장치 이메일.

couple of tracks. excuse me. 내 귀에 도청 장치, email, and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입니다. So we'll talk more about the your on-air incident, you know, episode. 3,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Elton John과 Britney Spears입니다. Hold me closer.

value of the interview was considerably degraded due to my editing mistake. I think he said that just to kind of emphasize how important doing a perfect edit means to a perfect, you know, broadcast. 정말 이 방송에 있어서 편집 어떤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와 그렇구나 그런 사소한 실수도 이 방송의 퀄리티를 저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또 편집에 꼼꼼하게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어떤 learning experience가 됐던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방송사고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This is Brian Hyland. Stay and love me all summer.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작할까요? I think if you've been listening to our show long enough, you know that you know I play bass guitar for my church band every Friday. 아마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다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금요일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밴드에 가서 베이스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여느 때와 같이 베이스를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Friday, I did my duty as a bassist for the band and came back home late night and I was just browsing through YouTube and social media and I came across this song.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은 곡을 듣게 되어서 그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니 미첼이 79년도에 이제 실황으로 부른 곡입니다. As you know, Joni Mitchell is a folk legend. 근데 이제 이분이 재즈 스탠다드를 부른 그런 앨범이 하나 있긴 합니다. Which I'll actually introduce a little bit later. 근데 그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 Goodbye Pork Pipe Hat. Goodbye Pork Pie Hat이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의 버전을 들었는데 This version by Joni Mitchell recorded in 1979 was just amazing to listen to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정말 특히나 좋았던 부분이 이 베이스 부분이었는데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은 이 자코 파스토리우스라는 이 비운의 레전드 베이시스트이죠. So the bass player who played that part was a bassist, one of the legendary bassists who unfortunately passed away at a young age named Jaco Pastorius. Fretless bass를 치시더라고요. Fretless. Fretless bass means fret이 없어서 이 기타 지판에 뭔가 이렇게 딱딱 그 음을 분리하는 그 음새 있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글리산도 같은 슬라이드 연주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한 베이스 기타이거든요. 근데 이 연주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베이스 연주가 아니라 뭔가 이 멜로디 라인과 보컬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별개의 어떤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I know I might be exaggerating to say this. But his bass line felt like a living, breathing melody of his own. 약간 fretless bass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movemen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 교회에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고 왔잖아요. 저는 그 연주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한 연주는 베이스 연주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제 손가락이 굉장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I just played for the band is not bass. Listening to this play by Jack.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This is Johnny Mitchell, recorded in 1979 as a live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Goodbye, Pork Pie Hat.

That was a Johnny Mitchell live version of Goodbye Pork Pie Hat, recorded, I believe, in Santa Barbara Bowl in 1979. Just leaves me speechless listening to this song,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by Jaco Pastorius. 이런 베이스는 카피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It's really kind of even hard to replicate what he just played. 왜냐면 I don't think he planned any of that. Even if he played it again, 자코가 만약에 이 곡을 다시 연주했다면 아마 굉장히 다르게 연주했을 겁니다. Judging from the way he plays. Very innovative, and very much of it, I think, comes from the improvisation, I think. And as you can hear, Michael Brecker was only 20, in his 20, the saxophonist. You can hear fabulous playing by Michael Brecker also. 그래서 이 조니 미첼이 왜 이 재즈 스탠다드를 노래했을까? You know, you might be wondering why Johnny Mitchell, who is a folk singer-songwriter, sang this jazz standard. Interestingly, she released an album in 1979 that was dedicated to songs composed by Charles Mingus. 방금 들으신 곡도 Goodbye Pork Pie Hat도 jazz bassist legend죠. Legendary bassist Charles Mingus의 곡이거든요. One of my favorite jazz legend, Charles Mingus. 그래서 Charles Mingus와 같이 이 트리뷰트 비슷하게 두 분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Right before Mingus passed away in 1979.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인데 Goodbye Pork Pie Hat. 그 곡을 이제 라이브로 이제 부른 곡이죠. 그래서 이 원곡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지금 들으신 곡의 원곡 Charles Mingus Goodbye Pork Pie Hat 좀 다르지만 이 원곡이 이렇게 해석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Charles Mingus입니다. Goodbye Pork Pie Hat.

You're listening to Charles Mingus original Goodbye Pork Pie Hash. 바로 이제 원곡을 들어보셨는데,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does this title you know mean? Goodbye Pork Pie Hat. Pork Pie Hat 무엇인가? Pork Pie Hat is one of those hats that the jazz musicians love to wear. 중절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Pork Pie Hat. 그 중절모인데, 그렇다면 이 Goodbye Pork Pie Hat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Charles Mingus의 곡. It was meant to be a tribute to a saxophonist Lester Young, whose trademark was a pork pie hat. 그분이 자주 쓰던 이 중절모 pork pie hat이 있었는데, 약간 그분의 닉네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 헌정이 담긴 Charles Mingus의 곡이 바로 이 Goodbye Pork Pie Hat인데요. So you might be wondering who Lester Young is, right? Lester Young could be considered a progenitor for all the cool jazz musicians. 이 cool jazz와 이제 bebop jazz의 이제 그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굉장히 음을 단순하게 절제해서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 재즈 장르가 이제 cool jazz인데, 그런 어떤 큰 이제 cool jazz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바로 이 Lester Young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Lester Young, These Foolish Things.

These Foolish Things was the music that you just heard, Lester Young이었습니다. So it would lead to, you know, his influence would lead to a lot of cool jazz, you know, musicians like, you know, Chet Baker, Miles Davis, and, you know, 또 생각이 안 나는데, and many more.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So Lester Young was the Mr. Pork Pie Hat. 이 다음부터 이제 쿨 재즈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So maybe to be continued sometime in the future.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그 쿨 재즈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Kind of Blue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죠. 그 수록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선곡해봤습니다. That is all the program that we have for to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Here is But Cutie님's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leaving you with a Miles Davis piece, So What?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That was The One Moment by OK Go. Well, you know, everybody makes mistakes, right? But how do we cope with them? It really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그 실수 자체보다 실수한 나 자신을 한없이 더 괴롭히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t's interesting how we forgive other people so easily, maybe not, but maybe yes, yet expect ourselves to be perfect. And maybe growth doesn't always come from being tougher on ourselves. Sometimes it actually starts with showing ourselves a little more grace. So after all, the voice you hear most every day is your own, so it's worth making it a kinder one. So just be nice to yourselves. Be extra kind to yourself, just like you treat other people. So that is a reminder for today.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 are live today. Actually, long time no live, right? It's been a week and it feels like forever, obviously, because Morning Groove had our little own break, our own little summer vacation, and Team Morning Groove is back! 여러분들, Morning Groove 팀 돌아왔습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고, 이 뜨거운 날 여름 휴가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Morning Groove인데요. 여러분 계시죠? Did you guys all disappear? Or are you enjoying your summer vacation at this moment? Where are you guys, Morning Groovers?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여기 사람 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을 절실히 찾고 있는 Summer PD입니다. So, Morning Groove is a show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and we are live to that.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켜두었어요. 슬쩍 한번 켜보았는데 누가 듣고 계실까? So you can watch us on our visible radio. So go on 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한 진짜 생방 맞다니까요. Yeah, believe it or not, we're live everyone on this Monday morning. So we just want to let you guys know about that. So if you have any words that you want to say or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사연과 신청곡 오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oh, thank goodness. So I guess I'm not alone in the studio. Looks like we have some messages. Oh, thank goodness. Greeting messages from our listeners. 닥터페이퍼님 오셨고요. 우리 영H님 오셨고. 너무 다행이다.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굿모닝 모두 모두 반가워요. 박은혜 팀장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월요일 생방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she had a nice vacation with her family members. 뭐 엄청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이 막 뜨거웠대요. 온탕을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랄까? 요즘 너무 덥잖아요. So the water temperature is actually pretty high. 그래서 엄청 깊이 들어가야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뭐 다이빙을 좀 하셨을까? 다이빙도 잘하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예. 어쨌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휴가도 다녀오시고 하셔가지고 좋아지신 게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휴가 끝나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요. 알쏭달쏭한 우리 박은혜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 저 팀 모닝그룹 여기 있어요. 상민님, 굿모닝 모닝그룹버스 상민님 어서 오시고요. 선생님, 일찌감치 오셨군요. 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생방이다. 썸머 누나랑 티봉이랑 박은혜 팀장님, 굿모닝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휴가 잘 보내셨죠?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 모닝그룹버 잘 지내고 계셨죠? 더운 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모닝그룹버들이.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8월의 첫 출근 날입니다. I know, right? Happy New Month, everyone. We are now headed to August, everyone. Can you guys believe that? 지난 7월 썸머 PD님의 응원과 그리고 크리스티나 PD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 날에 시험을 봤는데요.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만난 모닝그루브는 정말 가뭄의 단비이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Oh my gosh! So Morning Groove is your own lucky charm for sure. And looks like you have made some great result on the exam that you have been preparing. Oh,
Oh, you have sent in a picture too.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Congratulations. Oh my gosh.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행운의 기운을 받으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킴스팸 모닝그루버가 열심히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나온 거겠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근데 그 이제 노력과 곁들여진 어떤 모닝그루브의 행운적인 기운이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Because we will always support you and cheer for you. 언제나도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어떤 일이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6178 모닝그루브. 안녕하세요. 생후 70일 된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육아가 쉽지는 않지만 라디오와 함께라서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지금 품 안에서 자는 우리 아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Oh my god, only 70 days old? That is so adorable. 70일밖에 안 되고 100일조차 안 된 그 귀여운 아가랑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라디오의 필요성이 이럴 때 느껴지는 거예요. You know, like people have been always debating like who listens to radio these days? Well, guess what? We're listening to the radio and it's so fun, so you should go and try it too. 라디오라는 게 매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다른 SNS랑은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It's very different. It's very distinctive from any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You know, a sense of connection that comes from knowing that you're listening alongside with countless others. That is the beauty of this radio. 그러니까는 뭔가 육아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떠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노래가 나오면서도 아, 이 노래를 불특정인 어떤 다수와 같이 듣고 있구나 이런 그 소속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육아하실 때 전혀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또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t's good to see tha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back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I'm very happy about that. 기분 좋게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바쁘다 바빠. We just have so many different things to do here on Morning Groove, don't we? Morning Groove에서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And it all starts with this Morning Groove Q&A. Abbreviation for MG Q&A.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다려주시고요. Okay, enough of waiting.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today I want to ask you guys,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te spending money on? We always spend our money, right? We spend our money every single day. No matter how much we earn, we just gotta spend it all, right? Whether we are at home, whether we are outside, we always have some things to spend our money on. 돈을 왜 이렇게 쓸 때가 많은지 버는 곳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갈 곳은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볼까 해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spend our money on, but some of the things you might actually enjoy spending your money on because it gives you the pure satisfaction. But when it comes to thos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ooh, we would like to talk all about that. 오늘은요, 내가 돈 쓰기 가장 아까운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 이거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싶은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personally, since I'm waiting for rain, everyone, in this hot, humid weather, I kind of thought how it's such a waste of money to spend money on umbrellas. 뭔가 우산 사는 게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bunch of umbrellas stored in my home. 이미 우산이 집에 엄청 많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buying a new umbrella, it's usually an emergent situation.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우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저를 이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When it comes to paying for the food that you did not enjoy. Ooh, I hate that. 음식을 뭔가 맛없게 먹었는데 돈까지 비싸게 줘야 되는 거? 전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뭔가 만족감을 못 느꼈는데 억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So that is my answer, Morning Groovers. But I'm always curious about your answers, everyone. So let me know.
돈 쓰기 가장 아까운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로 의견 남겨주시려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I will be stand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r responses,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Franz Ferdinand, Take Me Out.

0: LAB says good mor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레드 카펫 쫙 깔려 있습니다. 서미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여행 가고 있어요. Yeah! 메시지가 길진 않는데 이 신난 감정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서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모닝그루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safe trip, 서비 모닝그루브. 최니성 모닝그루브 오셨군요. Good morning, I'm here. 여기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I'm here.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어필해주세요. Okay, so let's move on. 우리 MG Q&A에서 나 이거에 돈 쓰기 너무 아까워요 싶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So let's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돈은 소중하니까요. 5275 모닝그룹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비 쓰는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주차비 안 내려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썸머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parking, right? I know, like, you're parking your own car at an area, so why do we have to pay for it? 아니, 내가 내 차 주차하겠다는 게 왜 돈을 내야 돼요? 이 땅 주인이세요? 막. I mean, of course, it's a very limited area.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점점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지방 내려가도 주차비를 받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플라잉 택시 시급합니다. AI 같은 거 쓸데없는 거 개발하지 말고 괜히 일자리 위협되니까 이런 AI 택시 같은 거 좀 개발해 주세요. 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You know, we have so many experts out there. So yeah, just develop something like flying taxi. That would be very, very helpful. 우리 얼짱님께서도 기다렸던 생방, 오늘도 생방에 감사하며 라고 해주셨고, 저는 발렛비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까울 때는 정말 아까워요. And now, this is kind of like interesting. Valet parking, you need it sometimes, right? Especially when you're driving in a very, very narrow neighborhood. Yeah, you would be very lost. You would be like, oh, where do I park? But if you have valet parking, that's very convenient.
1: 근데 가끔씩 주차 자리가 보이길래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딱 등장하시면서 키 두고 내리세요. 막 이러세요. 난 이미 주차를 해버렸는데. 그래놓고서는 차를 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3,000원을 받으시는. 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거든요.
0: I guess they're on contract. 어떤 그 계약 관계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차했는데 왜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1: Sometimes you can see an apparent parking space, so you would go there and park yourself, but then like you would have to still pay for that.
0: 어떤 심경인지 알죠? 아, 돈 쓰는 거 아까운 거 되게 많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돈 쓰기 아까운 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1: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0: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여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싶은 거 알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그러시네. 주차비가 제일 아깝다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타신다고. 이게 병행을 하는 게 제일 뭔가 경제적인 것 같기는 해요.
1: So,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mix it all.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 your car. Drive yourself at the same time.
0: 뭔가 이렇게 번갈아 가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1: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ll continue to talk all about this, okay?
0: C.S. 슬기님 모닝그룹버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y Okinawa Baked Weeks.

보통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노아 라이언맘 뭘또 삿포로까지 가서 모닝그루브를 들으세요라고 할 텐데 솔직히 재밌으니까 It's hard to resist, isn't it?

0: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money on.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룹은 어떤 거에 돈 쓰는 걸 싫어하실까? Lucia says, 저는 막차를 놓치고 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막차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요. So I always race to catch the last train because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a taxi after missing it. So I end up sprinting to the station just to make it in time.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죠. 교통비가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I mean, yeah, sometimes it's necessary to ride taxi, but if you were just like 2 minutes early, you could have saved like $10,000.
0: $10,000 won, actually.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일찍 나면 아낄 수 있는 돈, 나의 그 1, 2분의 그 늦은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 너무 아깝죠.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구독료요, 땡플릭스, 음악, 그리고 땡GPT, 영어회화 등 문화와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 이용하는 구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 So I hate spending money on subscription services. I keep signing up for more services because they are so convenient and enjoyable. But every time those subscription fees get charged, ooh, that really hurts.
0: 맞아요. 디지털 월세라고도 하잖아요.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디지털 월세 포함해서 막 렌탈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뭔가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막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1: So we have so many subscription and rental services. So I feel like a lot of the things are not owned by ours anymore.
0: 뭔가 다 구독하고 또 렌탈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뭐 가족 좀 큰 단위의 집은 구독료 같은 것만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게 티끌 모아서 진짜 뭐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구독하다 보면 벌써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걸 손가락으로 세봤거든요. 지금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요. 이걸 근데 아끼고 아껴서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독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족 단위면 많이 구독하실 텐데 한 10개 정도 될걸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꽤나 구독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OTT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 그쵸?
1: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0: 아, 돈 쓰는 게 아까운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money on. And I hope you don't feel the same way when it comes to sending us the text message.
0: 아, 50원이 제일 아까워요. 이런 생각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 TBS에 그 문자 보내는 그 50원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아, 이런 분 안 계시길 바라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아, 50원이거든요. 예, 사진 보내시면 100원이고 긴 문자도 100원인데 이거 아깝지 않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If you don't mind.
0: 아까우면 공짜 옵션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1: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And that was Third Eye Blind, Semi-Charmed Life. 체육부장님, 저 왔어요, 왔어. 겨우 왔네요. 썸머님,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제 안부 인사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welcome to the program, 체육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헐레벌떡 오신 체육부장님. So, last week, when we didn't have our live broadcast, what did I do? Well, you guys are aware that the weather was extremely hot, right? 정말 정말 덥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건 바이 건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해둬야겠다 해서 밀린 일 같은 거 좀 하고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방송국 다른 데 다녔었잖아요. 거기 6월부로 관두고 또 다른 일 시작했거든요. So I've been doing some extra work last week. 근데 너무 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뭐 강아지도 돌보기도 하고 여기 TBS 선배 강아지도 돌보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좀 저한테 넣어주고 예,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듬고 케어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Why are you guys asking any questions about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가 좀 알아봐 주시나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 못 느끼셨어요?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기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Just try to find that difference, you know, on my look, especially on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어그로 같은 건 아닌데 이거 진심 제가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제가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Just try to find out the difference, okay, on my look.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says,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They said, that would have to be big gadget like laptop. And I do also have a song request, Lucky One by EXO. Really? Because when it comes to buying those expensive big gadgets, you know, you end up actually utilizing it quite often. 저는 랩탑 사고 나서 벌써, I think it's been like 3 years since I bought my laptop and I'm using it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I'm very happy and satisfied with it and I think it's really worth it. But if you don't use it, if you just buy it because you kind of felt like you needed to, oh, okay, it makes sens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hat else? What else is out there that you just don't like spending your money on?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막 정가로 샀는데 바로 다음날 막 세일하고 이러면은 아, 막 진짜 아깝고 막 짜증나잖아요. You know, buying something at full price and seeing it go on big sale the next d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보는 라디오 눈여겨봐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re is a song going out to Benny, EXO, Lucky One.

That was Sly the Family Stone, Everyday People.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을 막 이해하는 것보다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더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대신에,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도 같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And I've realized that not every disagreement needs a solution. You don't have to solve everything. Some people aren't puzzles to solve. They're simply just different from us. And the sooner we stop trying to rewrite other people's personalities, the more energy we can have for our own lives. We need that energy, everyone, to survive the day. And honestly, tha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useful survival skills at work and in life. You know, just let them be who they are.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좀 저는 안간힘을 쓰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But I've come to realize that it's kind of pointless, you know? They're gonna act the way they wanna. Forever. So you just be yourself and let them be.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m so happy to be here, seated in the studio live, so that I could read your messages and we can make this morning a fun one all together. So let's see who are tuning in. 우리 코코 모닝 그룹 일찌감치 오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그리고 또 누가 오셨을까? 체육부장님, 어머머머머, 썸머님 오기 전에 출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managed to tune in right before I was going live. Good job. 모범생이시네. 이렇게 또 1등으로 또 자리에 착석해주셨는데. 뭔가 1등으로 와서 맨 앞자리에 꾸준히 앉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That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아, 약간 TMI인가? Kim's fan morning groover. 일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이 나와 안 맞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나와 안 맞거나 아니면 둘다안 맞거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항상 투트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Yeah, so that is life. Unfortunately, your work and the people at work, they don't really match. If you really enjoy working, you know, you might be suffering from some villains at your work. And if you have such great coworkers, you know, you might have some harsh workload.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진짜 거의 유토피아급 아닌가요? 이게 맞으면 일도 재밌고 사람도 너무 좋고 돈도 왕창 많이 주고 뭐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한 가지라도 좀 해달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러면 일할 맛도 날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될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출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es, morning groove does definitely provide you some sort of expectation, you know. You'd be wondering, oh my god, what is Summer gonna talk about today? What kind of songs will DJ Bob play for us? Well, to give you a little bit of spoiler, 여기 큐시트 보고 있는데, 선곡들이 오늘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저희 약간 모닝그루브의 매력이 뭐냐면 여기 큐시트대로의 선곡이 한 10%도 안 나가요. 중간중간에 거의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So expect the unexpected,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도 기대 이상으로 또 재밌는 선곡들, 또 좋은 얘기들 많이 오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침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상민님, 어서오세요. 굿모닝, 모그님들이라고 해주셨네요. 굿모닝 to you also, 상민님. 매일매일 같이 꾸준한 출첵해주시고 계신 감사한 상민님. 제니 송, 굿모닝. 여름 휴가 보내고 컴백해요. 휴가는 왜 이렇게 일찍 지나가는 건가요? So you just came back after your summer vacation. I mean, this is the season, right? 이제 막 방학도 시작하고 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 일찍 다녀오셨구나. This is the thing about going on summer vacation quite earlier than usual is that it's over already when everybody else is going out there trying to enjoy their summertime. You already have to get back to track, you know, get back to your ordinary life, get working while you see everybody else going off to their vacation. 그래서 약간 메인스트림을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놀때 노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찍 다녀오니까 갔다 온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철에 사람 너무 많고 이러니까 가면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는데 그 맛에 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Hello, Eric. 우리 에릭 모닝 그룹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행복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에릭 모닝 그룹 반갑습니다. 아침에 뭐 하면서 들으세요? Are you on your way to work? 또 재밌는 거 오늘 많으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2시간 동안 들으실 여유가 좀 있으시려나요?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So, morning groovers, are you planning on your summer vacation? 여러분들 이제 방학 시즌 맞이해서 휴가 준비는 다 되신 거죠? By the way,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가 본격 휴가철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도 어리고 해서 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표정은 무표정인데 막 손만 이렇게 예 이러시고 계세요. 영혼이 없으신가? 어쨌든 여러분들 휴가는 즐거운 거예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you know, as much as money and all the times are being invested, you gotta enjoy that time, everyone. 여러분들,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삶이 뿌듯해질 겁니다, everyone.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for NG Q&A after some short words from our sponsors.

Let's uncover everything. Show me your preferences and your personality with one question here on MG Q&A. Curious about you guys, Morning Groovers, because I always talk here by myself in the studio and I'm always imagining about who you are, what you prefer and everything. So I want to get to know you, and to do that, this is like the perfect segment for all of us, MG Q&A,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and you need to answer.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이 썸머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코너입니다. MG Q&A.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답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And this goes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so you have many, many chances to send in your messages.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a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It could be a behavior of yourself, or by other people, or by completely random people. What is one thing that you will never understand why people do?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저러지? 쉽게 생각을 만드는 그런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This happens a lot. Frequently, especially when I'm driving.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쟤 왜 저래? 막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전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You know, some people, they just drive and you'll never be able to understand why they do that. Why they drive in a certain way. It's so interesting. Or maybe, You know, when somebody borrows money from you and they forget to pay back? Yeah, I don't understand that kind of behavior either. 뭐 경험담은 아닌데, 뭐 보통 이제 M분의 1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뭐 돈을 약간 잠깐 빌리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되갚는 거를 깜빡하는 사람들, 까먹는 사람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Because if I owe money, like I would think about that every single day.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Ah, you know, I hate it when people are late, right? 저 사람들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해서 어디야? 이러면은 가고 있어. 이렇게 답하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어디야? Like, it's a simple question, right? Where are you? Then your response is supposed to be about your location, right? Not about your behavior. 그래서 그냥 어디야에 대한 정말 심플한 피드백. 나 지금 강평북로 어디 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가고 있어. Did I ask? 오고 있니? No. I asked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가고 있어?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뭔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겪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So, 우리 CSEULGI 모닝그룹께서 닉네임이 약간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공감해요. 도로에 주정차하면서 깜빡이 안 켜는 거요 라고 해줬습니다. 진짜 desperado. 완전 이거는 무법자네, 무법자. You know, they don't follow any regulations. Why would they stop in the middle of the road without even blinking?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그죠? 아들의 마웨이. 요즘 컨디션 좋아요, 모닝그룹어들. 그러니까 저 흥분시키지 마세요. 노래 많이 할 거니까. Anyways, let me know. What is a behavior you just ca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get to a song break. This is Curtis Mayfield, Move On Up.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ipping in. Jung H, Dr. Paper, Ben Sparrow, and Water Tank Morning Groovers are here greeting me, saying hello. Hello, hello.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so Jenny Song also sent in a response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ll never understand. 우리 직원 중에서요, 출근해서 과자 먹고, 점심 먹고, 과자 먹고, 퇴근 전에 과자 먹고, 그러면서 매일 살 빼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땡굽이 맞아야 하나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아니, 그냥 과자만 끊어도 될 텐데, 이해해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colleague would just go on and on about losing weight when they're always snacking out. 이살 빼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냥 숨 쉬듯이 하는 발언, 바로 우리 박원희 팀장님처럼 막 음식을 되게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배고파 이거 먹으러 가요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신나게 막 같이 동반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She would go on a marathon diet, saying that she's only eating vegetables out of it. 그러니까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그건 마라탕 다이어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추임새예요, 추임새. 아, 맛있다. 아, 근데 살 빼야 돼. 오,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오, 근데 살 빼야 돼. 약간 이런 추임새라고 할까? It's like a habit, you know? You breathe out and you would say, "Oh, I need to lose weight." 그 뭔가 어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So don't take it too seriously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on a diet. 어쨌든 계속해서 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CSE, 슬기모닝 그루버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겠네. C 슬기모닝 그루버님께서 굿모닝이에요, 서머피디님. 베이크드 윅스의 오키나와 듣고 싶어요. 주변에 오키나와 많이 가던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wanna go to Okinawa? The weather should be really nice, right? It's divided into dry season and humid season, isn't it? 뭔가 그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가봤어요. 좀, 전 이런 데는 좀 약간 쌀쌀해질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But unfortunately, regarding that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it's not in our system. I'm so sorry.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DJ 바하님께서 좌절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So sorry.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틀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TBS 시스템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최 부장님께서 내일 또 휴가 갑니다. 너무 신나요. 날씨가 제발 좋아지기를 같이 빌어주세요. Sunflower 신청해요라고 해줬습니다. So I'm going on my summer vacation tomorrow and I'm so excited. Please pray so that we could get and enjoy some great weather. 아, 날씨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놀러 갈때 그죠? 왜 이렇게 이제 비좀 그만와도 되지 않을까요? It's been raining forever. Like, I don't remember how the sun looks like. I don't even know how it looks like anyway. 뭐 다이렉트로 본 적은 없지만 아 정말 그 쨍쨍한 날씨 아래 이렇게 뭔가 물놀이도 하고 그런 휴가 즐기셔야죠. Because we all deserve it, don't we? 부디 날씨 요정이 강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Post Malone and Swae Lee, Sunflower.

8532 Morning Groover texted.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썸머 PD님, 오늘도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야, 많이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cheering message. 어, 진짜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도 모닝그룹의 어떤 인기남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뭐, 달란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좀 되게 과묵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럴 때, 막 입으로 떠들면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묵묵히 조용히 탁 무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윤 감독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He'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actually help you in the shadows, right? He would so stay silent, but be a really good help.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모닝그룹 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뭐, 일말의 수익이라도 발생하면, 뭐, 어쨌든 도움이 되긴 되는 거니까. Okay, morning groupers. Today I gave you a mission.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ehaviors that we just can't understand. The behaviors of other people that really makes us wonder, oh my gosh, why is that person acting that way?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 왜 저래? 쉽게 만드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KH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그나저나 과자, 그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탕비실에 과자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수영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이겠죠? 저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해 정말 안 가요. The snack pantry is like bottomless spring that never runs dry in my area, so I feel like I'm munching all day long. That must be the reason why I'm not losing weight even though I swim every morning, right? 뭐 유지어터가 되시는 거죠. 수영을 그나마 하시니까 이제 마음껏 과자를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And the message continues, I also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smoke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면서, 아마 알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너무 중독된 나머지 아, 못 참겠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건 본인 사정이지, 그죠? Manners, manners, everyone. Manners make it man.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너가 장착된 어떤 그런 선진국스러운 멋진 시민이잖아요. That's who we are, right? The citizens who have good sense of manners. We are really aware of other people. That's who we are. 여러분들, 우린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엘리강트하고 매너도 장착되고 우리의 그런 멋진 시민력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어께서 sent us a picture also. 제가 좋아하고 친한 언니와 운동 중이에요. 문자 메시지 수익나시라고 보내봅니다. 감사해요. 25만원 벌었어. 저는 아 25만원이 아니구나 25원이구나 괜찮아요. 티끌 모아 티끌. S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저는 학교 앞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애들도 많은데 흡연하는 분들 완전 노예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A lot of you guys are commenting about smokers, right? You know, people would just smoke out of nowhere. They would smoke when you actually have to recycle on the beach, when you are surrounded by so many children and so on. 그러니까 이 흡연 부스가 좀 더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인가? 흡연 장소 찾는 게 힘든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죠? And nice picture. 아침에 되게 재밌게 운동하신다. 이렇게 또 친한 언니와 같이 걸스.

Thank you, Chogo Morning Groover. Thanks to you, we got to listen to this nice soothing song all together here.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음악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이 아침 생방송 시간밖에 없기는 해요, 요즘에. I don't listen to music when I'm alone these days.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막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이제 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get to listen to these songs, all of these great songs, together with you guys, and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 think. 우리 1010 모닝그루버, 과연 1010 모닝그루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신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문자로도 사연 하나 더 보냅니다. So you wanted to help a little bit on our TBS EFM radio station, so you have sent in a text message which would cost you 51. Thank you so much.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큰 차들이요. 본인만 편하고자 주차 자리 있는데도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 참 읽기 힘들어요. I really don't understand people who double park in an apartment.

parking lots, especially those with big cars. I know, right? It's such a big struggle for you to push that giant car, that giant tank, so that your car can get out. 아파트들이 요즘 막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대란이에요. 저도 본가 가면은 막 진짜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By the time it's like 6 p.m., there is like no place to park. 어쩌면 이렇게 퇴근들을 다들 일찍 하시는 건지 6시 정도만 돼도 차가 완전 풀이라서 정말 저 멀리 막 이상한 데다가 대게 해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 힘드시겠다. Imagine you would have to push that car outside of the parking lot on a very, very cold day when it's like snowy. 막눈 엄청 오고 막 그런 겨울날 같은데 차 밀어야 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와, 예전에 새벽에 아침에 TBS 출근해서 생각나네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본가에 항상 살았으니까 그때는 막 이중주차 돼 있는 거차 밀고 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으면 그눈다 치우고 막 손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덕분에 잠은 좀 깼어요, 아침에. Oh my god, I'm just trying to say that I totally get the struggle that you're going through. 아, 힘드시겠다, 진짜.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딸이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신청합니다. So I just can't understand why my daughter would always sigh whenever I try to enter her room. 방에 들어가시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 아닐까요? 방에.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한숨을 쉬는 거 아닐까? 아, 왜또 들어왔어? You know? 이게 애들이 좀 크면 클수록 그 혼자만의 그 시간, 그걸 되게 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부모님이 먼저 찾으면 싫어하더라고요. Isn't that really sad?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바라기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들어온다고 한숨을 쉬어. 막 이런. I know you would feel betrayed and everything, but I guess it's kind of reflecting the fact that they're growing up, they're being mature, and that is absolutely normal, I think.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딸이 막 이제 아빠 찾으러 왔는데. 아, 왜? 눈눈이. 아, 그럼 또 딸이 상처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You know, parents always have to be there for their children. 또 반면에도 부모님은 항상 또 언제든 자식이 찾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겠죠, 또. 그런 울타리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Anyways, morning viewers, let me know about those people, the type of behavior that you just can't understand. 여러분들이 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가 한 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Let's go!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this song, Brown Eyed Soul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Yes,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9161. 우리 딸랑이 엄마시죠? 굿모닝입니다. 인사는 가끔 드리지만 매일 출근길에 잘 들으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어, 힘내라 힘. Let's go! 힘나는 아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 코앞이요, 여러분들.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리고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답을 또 주셨습니다. About the people that kind of makes you wonder why they're acting in a certain wa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둘째가 갈아입은 잠옷, 외출복, 백팩, 핸드백, 배드민턴 라켓 등등 온갖 물건들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침대 밑에 서랍장은 열어놓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때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동네 음악당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들 들려주는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김보경 뮤지컬 배우님의 위키드에 나오는 Popular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모닝그루브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So I really don't understand it when my second child leaves everything scattered across the bedroom floor, changed pajamas, outdoor clothes, a backpack, and so on. 뭐 왜 바닥에 놨겠어요? 필요할 때 다시 바닥에서 집어서 가지고 나가기 위함이겠죠. 거길 책상 뭐 밑에, 침대 밑에 넣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뭔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정리정돈에 대한 그 편리성, 그거에 대한 그 편안함?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 정리된 상태에 마음의 피스가 찾아오는데 어, 아니 나는 다 규칙이 나름대로 있고 땅바닥 이 부분에 놓은 이유는 내가 다시 그걸 집어갈 거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나름의 규칙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다 같을 순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We cannot be the same everyone.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오프닝이랑도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지만 let them just be themselves. 이거 뭐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픕니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이제 홍보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K-Talk 어플 가셔서 검색창,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루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또 우리 체육부장님 등등 많은 또 우리 모닝 그루버들

0: Look at you. You're beautiful.
1: I have to go.
0: You're welcome.

99's go back 아니라 back 이렇게 발음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가수가 발음을 그렇게 하죠. When I got an answer, banner shot under. 여러분들, you're listening to some band music today. 오늘은 Vanda Music Special이에요. This is a throwback, a huge throwback actually. 주주클럽의 나는 나. 제가 어디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청을 한번 해보았어요. And DJ Va has it. DJ Va has it. So today we are going to some ladies band music. 여자 밴드 노래 좀 역대 여자 밴드 노래로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if like a foreigner is singing a Korean song.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제제제 Let's get it. 여러분들 때밀이 노래라고도 하는데 Okay, everyone. If you are all settled and singing along, 마치 외국인이 한국 노래 부르듯 부르고 계시는 와중에 A little bit of TMI quiz. 오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져드리는 A little bit of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of course, me. 밖에 윤동열 감독님도 아니고 박은희 팀장님도 아니고 저에 대한 퀴즈니까 여러분, focus is back to me, okay?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입니다. 썸머는요, 최근에 어떤 취미로 과거 TBS 피플들과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과연 뭘 시작했는데 저러는 걸까요? So Summer recently picked up a new hobby with some former TBS colleagues. Can you guess what that is? Surprisingly, 박은희 팀장님 actually knows the answer for the first time on our TMI quiz. 역대 했던 TMI 퀴즈 중에서 유일하게 박은희 팀장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저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퀴즈 제가 드려봅니다. So, what has Summer started with the PBS people? 썸머가 과거 TBS 피플들과 선배든 출연자들 등등이겠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Let's go!

보내주세요. 난 널 사랑해요. Let's go. So send us your answers.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춤 보고 싶으시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싶으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our visible radio. It's so much fun that way. 자, 자, a little bit of 펑짝의 느낌이죠. 자, 자. 또 추억의 밴드라면 주주클럽 다음에 한스밴드 아니겠어요? 망쳤어요. Oh no.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고 노는 거 맞아요? 지금? Everybody's going on summer vacation, but does that mean that you did an excellent job on your exam? Oh, 약간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름 휴가 가시는 건가? 어,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썸머 PD.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왜 시험 얘기해? 자, 정답 벌써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라이프님, 러닝? 3378님, 러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러닝. So I would be making a running crew with the people at TBS. 그럴 수도 있겠네요. 킴스팬 머닝그리버, 배드민턴, 조국님 배드민턴. That is my personal hobby. 배드민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것만 알아두세요. 과연 뭐 여태까지 TBS에 등장했던 사람들 such as Greg, Christina, 박은희 팀장님 등등 이분들 중에서 제가 운동하자고 하면 몇 분이나 그래 할게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운동이겠어요? 운동 아닙니다. So it's never related to workout. What is summer doing with former TBS people? 뭐 하는 걸까? 3378 모닝 그룹 꽤나 열정적인데 개모임이라고 해주셨고 아, 개모임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 맛집 가는 거 우리 다들 좋아해서. And also Ben Spiro, all the way from Central Europe,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Screen golf? Billiards? Table tennis? It's not anything to do. It's got nothing to do with working out or sports. That's not their thing.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It actually all happened properly just last week. 지난주 화요일에 이거를 처음 했거든요. 꽤나 재밌었습니다. And then we're trying to do it like regularly, 여러분들. 박은혜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거 공개 가능하냐고 했는데 빨리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 가능합니다. Of course, yeah. I can review who they are, who the members are. So if you'r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you'll be able to guess

favorite guest, actually. You will be familiar. 여러분들, TBS를 오래 들으셨다면, 아, 그분, 아, 그분, 그분이랑 썸머랑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일까? So exactly what on earth are they doing, Summer, with the former TBS EFM members? 과연 뭘 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TMI 퀴즈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박은희 팀장님 or 윤동혁 감독님. Unfortunately, 아쉽지만 그들은 낄 수가 없습니다. 끼면 이제 좀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그죠? 관심도 없으시고.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슬픈데 시험 망치고 오락실에서 아빠 만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We love our family. Let's go. Oh, fight time to all the kitties out there. 길냥이들 dance dance. 길냥이들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춥진 않았어? 덥진 않았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체리필터 언니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주로 하시잖아요. So if you look at the way she sings, she would hold onto a mic like it's like 100 degrees Celsius. 뜨거워 이러면서 부르시는데 또 그게 시그니처 아니겠어요? 예? 손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제 바다로 가날 거예요. 여름 주간은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Let's go 나는 난 망고 양이 슬픈 도시 슬픈 도시

이게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많이 짜다다 장자장 이런 신나는데. If you listen to the lyrics, it's quite sad. If you think about all the stray cats that are out there. 여러분들 왜 마린 모시세요? 아니 정답이 이제 안 보내줄 거예요? Are you guys like not interested anymore? 여러분들 선보랑 알았어요 멤버 공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누구랑 뭘 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will mention the members, okay? So the members are number one 한희준 씨. 제가 한희준 씨랑 number two 뭐 신문철 씨, 맥스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예전에 he used to be the producer of TBS EFM. Actually, my senior, 제 선배인데, he used to produce programs like K-pop programs with Punyel from B2B. B2B Punyel이랑 같이 방송하시고 저랑 같이 매너네어도 잠깐 했던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Max Shin 그리고 한희준 씨랑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시작했길래 저럴까요? We have some guesses. 558, 뮤지컬 러버신데 굿모닝입니다. 드디어 런닝크루 시작하셨나요? 1조 하석진 PD님의 다리 부상으로 미뤄진 런닝이 시작된 걸까요? I did try really hard to form the running crew, right? 제가 런닝크루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여기 TBS EFM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뛸 거면 혼자 뛰지, 왜 너랑 뛰냐. 약간 이런 마인드처럼. 타브레트나님도 지금 혼자 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So they're very individual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So that's not working out.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썸머피디님 펜션 너무 좋아요. 영화 클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A movie club. Oh, that sounds so interesting. So we get to watch movies together. We get to have this like deep debate about a movie,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Oh, 너무너무 교양 있는데 땡입니다. 땡땡땡. 첫차 골프 모닝 그룹업께서 마라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문자 오자마자 바구리티나님께서 꺄 하시는 거세요 도대체. 이런 모임이라면 대환영이다 이것인 거죠. As a 마라탕 lover. 마라탕의 엠버서더 DJ 바십니다. 디바죠 우리의 디바 디바 디디 디바.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약간의 샤키라 감성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나 그러니까 무심하게 김경성님이 또 생각이 나는 노래이죠. 337

basis. 큰 어모임이라고. 어우, 저 이거는 또 하기 싫어요. This is the type of the gathering that I don't want to do with our TBS EFM members, especially if Max is involved. 특히 그 문철 선배가 들어있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발라드를 많이 불러가지고 아 졸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코너는 저 혼자. So Kono is basically dominated by Summer only. 저만 할 거예요. Ben Sparrow also says 노래방.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what would people do? 프로듀서들이 그리고 방송인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Like, what would they do? Think about it. 조국님께서 맥스피디님 아시는구나. 와, 맥스피디님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그 반갑지 않아요. 자주 보기 때문에. I see him very often actually. I take care of his dog actually. 제가 이 맥스피디님의 도그시터거든요. 단 Summer is here in the studio. 평남냉면님, 먹방 클럽 모이면 먹어야죠. 조국님, AI 스터디 모임. 아, 여러분들, PD와 방송인, 가수, PD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So there's a producer, there's a singer, you know, an entertainer. If they gather, like, what would they do together? Like, wouldn't they make something together? Don't you think? 뭔가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뭘 만들길래 저러는 걸까요? 성대모사 모임? 아, 성대모사 모임. 모여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임이야? 3378 Morning Google has this big passion to come up with the answer. 편성 모임? 오, 이거는 뭔가... 일의 연장이죠. 땡입니다. We wouldn't have this kind of discussion together. 차차 골프님께서 Men in Black or Men on Air, I guess that's what you're referring to. 자체 재방 모임. 재방을 할 거면 여기 와서 재방을 했죠. 저희가 왜 우리끼리 그걸 합니까? And for that Men on Air, we like Greg. Greg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비슷해요. You guys are getting there, actually. 뭔가 뭐 편성, 방송 막 이런 거 나왔어. 어떡해.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Take a guess. 아, 해피라이프님께서 방송 클럽?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방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스포츠 방송일 수도 있고. Like, what kind of broadcast? Broadcast is such a, you know, vague term to come up with this answer.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You guys are doing it. You guys are getting there. Getting there, 여러분들. 오, 차차볼스님께서 유튜브 모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모임. So you think we gather together to produce some YouTube shows? 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건 뭐죠? 뭔가 회피하고 싶다. 정답입니다. 유튜브 모임 맞아요. 딩동댕.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어떤 유튜브일까요? What kind of YouTube would that be? 약간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정했거든요. 뭔가 땡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뭘 할까요, 과연? 뭘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할까요? So what kind of content are we producing?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기대해 주시고 It's actually been extended a lot, postponed. Jilla, what she yelling for?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언니 of 언니, Ever Loving Complicated. Yes, everyone, you guys don't have to be so complicated. The answe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simpl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here, when,

여러분들 저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냐면요. Let me reveal it. 저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ever shooting just last week, and our goal is to create our own YouTube channel and upload all the contents before 추석. 제가 이제 추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올해 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So she's been asking, so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When is it gonna be uploaded?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으셨나 봐요. So she was actually willing to listen to it. So she was keep asking me, and it has been procrastinated. 저는 뭐 미루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미뤄가지고 핑계대기.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be prepared.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다면 예전에 그 TBS EFM 멤버들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please follow us.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I will update you about those whole information. 여러분들 So that was our little TMI quiz for you. Tell me that you will tune in,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ith that being said, I'll leave you guys with the song Complicated and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about the answer of today's TMI quiz about how I have recently started podcast YouTube with TBS EFM former members, Happy Life commented. Happy Life 모닝그룹께서 또 문자로 멤버들 케미가 많이 기대되네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신 만큼 우리는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꼭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구독자 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We're starting from zero, everyone. So it's kind of nervous. But we're doing it for fun, everyone. We're just trying to enjoy that time.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업로드를 좀 촬영을 좀 많이 해놓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basically shooting as many videos as possible so that we can upload later. So yes, keep rooting for me if you want to. For our MG Q&A, moving on, the type of behavior that we just don't understand.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계셔서 Ben Spurrell says, I don't understand people that aren't tuning into Morning Groove unless they're busy, sleeping, ill, emotionally challenged, or otherwise occupied. I know, right? It's because no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broadcast. I mean, like, how many people in Central Europe in your area knows about this broadcast, Bensboro? It's up to you. You have to do the job. You're our part-timer. You're our 알바생. I know, right? It'll be so much fun if the whole entire people here in this country would tune into Morning Groove altogether, right? 더 많이 들을수록 더 재밌어지는 모닝 그루브니까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sweet message, Ben. Always being so sweet to Morning Groove. Thank you so much. Benny says, probably the lover's quarrel. But I think they ever get into an argument because they love each other so much, right? If you love each other so much, they would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wards each other. And if their expectations don't match just a little bit, they would feel disappointed. And that's how the argument gets started, I think.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만큼 못 미치면 이제 좀 실망하고 그러면 또 막 서운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워가면서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겠죠. So I guess it's kind of like a necessary process for every single lovers.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뭐 싸우세요 막 이건 아니긴 한데 그러므로 더 그 커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But there are some quarrels that I don't understand. 저 근데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니 왜 그 밖에서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분노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막 어디 뭐 지하철 같은데 플랫폼에서 두 커플이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바 못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정적인 거죠. 15분 동안의 그 정적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 한 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떡하자는 건데? 이러면은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하지. 뭐가 미안한데? 어? 지금 너가 행동이 미안한 행동이야? 여러분 많이 해본 거 아닙니다. 네. It's not based on my experience, everyone. I've been an observer. 저는 관찰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 안 되는 행동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That was Nick Lachey, What's Left of Me, everyone. 차차골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Actually, also sent in a screen capture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여긴 아니군요, 라고 해주시면서 제 예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 캡처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긴 아닙니다. 이게 채널을 저희가 새로 파야 돼요. So we are starting from zero. 저희가 왕년에 유튜버였거든요. It was like back in 2020 until like 2022. I was like a very active YouTuber. 그래서 여기 방송하면서 막 유튜브 찍고 막 이래서 구독자가 그대로 있긴 하네요. 그쵸? 천 얼마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저 나름 막 수익도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번 돈이 얼마냐고요? $10. 뭐 어쨌든 그때도 취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밌게 유튜브를 했지만 This is going to be like a complete different content.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운만 띄워드렸으니까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ill update you guys about the channel if we do ever get it started and if that will still remain as your interest.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잠시 잊어버려 주시고요. Yeah, just forget about it for now. Because we're not uploading anything in the near future. Happy Life Morning Group께서 팟캐스트 시작하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암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upers, since we have some more messages, we're gonna go through them. 대화사랑 Morning Group께서 이해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답정너인 사장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회의를 열게 하는 그분,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내년에 떠나야 할까 봐요. The hardest thing for me is to deal with my boss who always has to have things their own way. Everyone dreads meetings because they will keep going until their opinion wins. And the whole if you don't like it, you can leave attitude is incredibly stressful. I guess I just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that is who they are. But honestly,

I might be the one leaving next year.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퇴사 이유가 완전히 된다니까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아 그럼요 당장 퇴사하세요 이런 말도 또 못해요 감히 like because I do know the struggle that you'll be going through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당장 뭐 이직할 때는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냥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도 있고 you know sometimes although you don't have any other options you would just want to quit no matter what because of that person that you're suffering from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데 막 되게 말해도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떠들어라 이러고 난 내일 하세요 이래도 안 들린다니까요. Because by the time you arrive work, you would face that person, and just by facing that person, that would give you a lot of stress. 아 진짜 어떡하냐. 이런 분들 근데 약간 질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게 even though you manage to go to a new place of work, like there's no guarantee that these kind of people like will not exist.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를 가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좀잘 견뎌내시고 스트레스도 좀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선쌤 모닝그룹어 오셨네요. 바빠도 출첵 인사랑 MG Q&A 질문에 답해드려야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been having a busy day today. Busy morning to start with. 오늘 코인 노래방을 듣는 순간 써머 누나 왜 저래? 노래 부를 때 대체 누나 왜 저러는 거야? 코평수는 왜 저렇게 넓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웃기고 재밌잖아. 역시 최고. 오늘 방송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희준이 형이랑 시작하는 너튜브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코평수 넓어지나요? 노래 부를 때? 막 구멍이 막 커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Because I try to use all of my facial expressions to be able to sing well.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고로 노래 잘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입만 펑크펑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You gotta move the entire muscles on your face. 여러분. 뭐 어떤 언어를 하든, 뭐 영어를 하든, 그냥 Hi, hello, how are you? 이러면 맛이 안 나요. Hi,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해야 뭔가 그 expression이 내 몸에 배기도 하고 발음도 더잘 되고 이런 거예요. So I guess I was making that kind of facial expression to sing better. 여러분들 이렇게 저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쌤 모닝그룹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시와 같은 문자를 남겨주시고 갑니다.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놓을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